전화를 받고 감옥 온다니 소리도 듣기 좋고 시가 달아서 주는 띠어로 인마야 백불리하는 것에 봐서 띠고라니 될 때도 너무 부스워서